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어디에 가요?
1: 백화점에 가요.
0: 백화점에 왜 가요?
1: 친구를 만나러 가요. 민 씨는 어디에 가요?
0: 저는 바다에 가요.
1: 아, 바다에 왜 가요?
0: 아, 쉬러 가요.
1: 아, 그럼 또 만나요.
0: 네, 또 만나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어디에 가요?
1: 백화점에 가요.
0: 백화점에 왜 가요?
1: 친구를 만나러 가요. 민 씨는 어디에 가요?
0: 저는 바다에 가요.
1: 아, 바다에 왜 가요?
0: 아, 쉬러 가요.
1: 아, 그럼 또 만나요.
0: 네, 또 만나요.
2: 어디에 가요? 어디에 가요? 어디에 가요? 어디에 가요? 식당에 가요. 식당에 가요. 식당에 가요. 식당에 가요. 왜 식당에 가요? 왜 식당에 가요? 왜 식당에 가요? 왜 식당에 가요? 밥 먹으러 가요. 밥 먹으러 가요. 밥 먹으러 가요. 밥 먹으러 가요. 서점에 가요. 서점에 가요. 서점에 가요. 서점에 가요. 학교에 가요. 학교에 가요. 학교에 가요. 학교에 가요. 백화점에 가요. 백화점에 가요. 백화점에 가요. 백화점에 가요. 카페에 가요. 카페에 가요. 카페에 가요. 카페에 가요. 병원에 가요. 병원에 가요. 병원에 가요. 병원에 가요. 경찰서에 가요. 경찰서에 가요. 경찰서에 가요. 경찰서에 가요. 공원에 가요. 공원에 가요. 공원에 가요. 공원에 가요. 바다에 가요. 바다에 가요. 바다에 가요. 바다에 가요. 영화관에 가요. 영화관에 가요. 영화관에 가요. 영화관에 가요. 밥 먹으러 가요. 밥 먹으러 가요. 밥 먹으러 가요. 밥 먹으러 가요. 책 사러 가요. 책 사러 가요. 책 사러 가요. 책 사러 가요. 옷 사러 가요. 옷 사러 가요. 옷 사러 가요. 옷 사러 가요. 공부하러 가요. 공부하러 가요. 공부하러 가요. 공부하러 가요. 커피 마시러 가요. 커피 마시러 가요. 커피 마시러

가요. 커피 마시러 가요. 의사 만나러 가요. 의사 만나러 가요. 의사 만나러 가요. 의사 만나러 가요. 쉬러 가요. 쉬러 가요. 쉬러 가요. 쉬러 가요. 영화 보러 가요. 영화 보러 가요. 영화 보러 가요. 영화 보러 가요. 친구 만나러 가요. 친구 만나러 가요. 친구 만나러 가요. 친구 만나러 가요. 친구 만나러 가요.

0: 있어요?
1: 아니요, 없어요.
0: 물이 있어요?
1: 네, 있어요.
0: 물이 어디에 있어요?
1: 냉장고에 있어요.
0: 냉장고가 어디에 있어요?
1: 저기 있어요.
0: 아, 고마워요.
2: 물이 있어요? 물이 있어? 물이 있어요? 물이 있어요? 네, 있어요. 네, 있어요. 네, 있어요. 네,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아니요, 없어요. 아니요, 없어요. 아니요, 없어요. 물이 어디에 있어요? 물이 어디에 있어요? 물이 어디에 있어요? 물이 어디에 있어요? 냉장고에 있어요. 냉장고에 있어요. 냉장고에 있어요. 냉장고에 있어요. 커피가 있어요? 커피가 있어요? 커피가 있어요? 커피가 있어요? 우유가 있어요? 우유가 있어요? 우유가 있어요? 우유가 있어요? 돈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집이 있어요? 집이 있어요? 집이 있어요? 집이 있어요? 학생이 어디에 있어요? 학생이 어디에 있어요? 학생이 어디에 있어요? 학생이 어디에 있어요? 학생이 학교에 있어요. 학생이 학교에 있어요. 학생이 학교에 있어요. 학생이 학교에 있어요. 간호원이 어디에 있어요? 간호원이 어디에 있어요? 간호원이 어디에 있어요? 간호원이 어디에 있어요? 간호원이 병원에 있어요. 간호원이 병원에 있어요. 간호원이 병원에 있어요. 간호원이 병원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저기에 있어요. 저기에 있어요. 저기에 있어요. 저기에 있어요.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 있어요.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어디에 가요?
1: 백화점에 가요.
0: 백화점에 왜 가요?
1: 친구를 만나러 가요. 민 씨는 어디에 가요?
0: 저는 바다에 가요.
1: 아, 바다에 왜 가요?
0: 아, 쉬러 가요.
1: 아, 그럼 또 만나요.
0: 네, 또 만나요. 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어디에 가요?
1: 백화점에 가요.
0: 백화점에 왜 가요?
1: 친구를 만나러 가요. 민 씨는 어디에 가요?
0: 저는

0: 바다에 가요.
1: 아, 바다에 왜 가요?
0: 아, 쉬러 가요.
1: 아, 그럼 또 만나요.
0: 네, 또 만나요.
2: 어디에 가요? 어디에 가요? 어디에 가요? 어디에 가요? 식당에 가요. 식당에 가요. 식당에 가요. 식당에 가요. 왜 식당에 가요? 왜 식당에 가요? 왜 식당에 가요? 왜 식당에 가요? 밥 먹으러 가요. 밥 먹으러 가요. 밥 먹으러 가요. 밥 먹으러 가요. 서점에 가요. 서점에 가요. 서점에 가요. 서점에 가요. 학교에 가요. 학교에 가요. 학교에 가요. 학교에 가요. 백화점에 가요. 백화점에 가요. 백화점에 가요. 백화점에 가요. 카페에 가요. 카페에 가요. 카페에 가요. 카페에 가요. 병원에 가요. 병원에 가요. 병원에 가요. 병원에 가요. 경찰서에 가요. 경찰서에 가요. 경찰서에 가요. 경찰서에 가요. 공원에 가요. 공원에 가요. 공원에 가요. 공원에 가요. 바다에 가요. 바다에 가요. 바다에 가요. 바다에 가요. 영화관에 가요. 영화관에 가요. 영화관에 가요. 영화관에 가요. 밥 먹으러 가요. 밥 먹으러 가요. 밥 먹으러 가요. 밥 먹으러 가요. 책 사러 가요. 책 사러 가요. 책 사러 가요. 책 사러 가요. 옷 사러 가요. 옷 사러 가요. 옷 사러 가요. 옷 사러 가요. 공부하러 가요. 공부하러 가요. 공부하러 가요. 공부하러 가요. 커피 마시러 가요. 커피 마시러 가요. 커피 마시러 가요. 커피 마시러 가요. 의사 만나러 가요. 의사 만나러 가요. 의사 만나러 가요. 의사 만나러 가요. 쉬러 가요. 쉬러 가요. 쉬러 가요. 쉬러 가요. 영화 보러 가요. 영화 보러 가요. 영화 보러 가요. 영화 보러 가요. 친구 만나러 가요. 친구 만나러 가요. 친구 만나러 가요. 친구 만나러 가요. 친구 만나러 가요.

0: 차가 있어요?
1: 아니요, 없어요.
0: 물이 있어요?
1: 네, 있어요.
0: 물이 어디에 있어요?
1: 냉장고에 있어요.
0: 냉장고가 어디에 있어요?
1: 저기 있어요.
0: 아, 고마워요. 콜라 있어요?
1: 아니요, 없어요.
0: 물이 있어요?
1: 네, 있어요.
0: 물이 어디에 있어요?
1: 냉장고에 있어요.
0: 냉장고가 어디에 있어요?
1: 저기 있어요.
0: 아, 고마워요.

물이 있어요? 물이 있어요? 물이 있어요? 물이 있어요? 네, 있어요. 네, 있어요. 네, 있어요. 네,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아니요, 없어요. 아니요, 없어요. 아니요, 없어요. 물이 어디에 있어요? 물이 어디에 있어요? 물이 어디에 있어요? 물이 어디에 있어요? 냉장고에 있어요. 냉장고에 있어요. 냉장고에 있어요. 냉장고에 있어요. 커피가 있어요? 커피가 있어요? 커피가 있어요? 커피가 있어요? 우유가 있어요? 우유가 있어요? 우유가 있어요? 우유가 있어요? 돈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집이 있어요? 집이 있어요? 집이 있어요? 집이 있어요? 학생이 어디에 있어요? 학생이 어디에 있어요? 학생이 어디에 있어요? 학생이 어디에 있어요? 학생이 학교에 있어요. 학생이 학교에 있어요. 학생이 학교에 있어요. 학생이 학교에 있어요. 간호원이 어디에 있어요? 간호원이 어디에 있어요? 간호원이 어디에 있어요? 간호원이 어디에 있어요? 간호원이 병원에 있어요. 간호원이 병원에 있어요. 간호원이 병원에 있어요. 간호원이 병원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저기에 있어요. 저기에 있어요. 저기에 있어요. 저기에 있어요.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 있어요.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어디에 가요?
1: 백화점에 가요.
0: 백화점에 왜 가요?
1: 친구를 만나러 가요. 민 씨는 어디에 가요?
0: 저는 바다에 가요.
1: 아, 바다에 왜 가요?
0: 아, 쉬러 가요.
1: 아, 그럼 또 만나요.
0: 네, 또 만나요. 어,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어디에 가요?
1: 백화점에 가요.
0: 백화점에 왜 가요?
1: 친구를 만나러 가요. 민 씨는 어디에 가요?
0: 저는 바다에 가요.
1: 아, 바다에 왜 가요?
0: 아, 쉬러 가요.
1: 아, 그럼 또 만나요.
0: 네, 또 만나요.

어디에 가요? 어디에 가요? 어디에 가요? 어디에 가요? 식당에 가요. 식당에 가요. 식당에 가요. 식당에 가요. 왜 식당에 가요? 왜 식당에 가요? 왜 식당에 가요? 왜 식당에 가요? 밥 먹으러 가요. 밥 먹으러 가요. 밥 먹으러 가요. 밥 먹으러 가요. 서점에 가요. 서점에 가요. 서점에 가요. 서점에 가요. 학교에 가요. 학교에 가요. 학교에 가요. 학교에 가요. 백화점에 가요. 백화점에 가요. 백화점에 가요. 백화점에 가요. 카페에 가요. 카페에 가요. 카페에 가요. 카페에 가요. 병원에 가요. 병원에 가요. 병원에 가요. 병원에 가요. 경찰서에 가요. 경찰서에 가요. 경찰서에 가요. 경찰서에 가요. 공원에 가요. 공원에 가요. 공원에 가요. 공원에 가요. 바다에 가요. 바다에 가요. 바다에 가요. 바다에 가요. 영화관에 가요. 영화관에 가요. 영화관에 가요. 영화관에 가요. 밥 먹으러 가요. 밥 먹으러 가요. 밥 먹으러 가요. 밥 먹으러 가요. 책 사러 가요. 책 사러 가요. 책 사러 가요. 책 사러 가요. 옷 사러 가요. 옷 사러 가요. 옷 사러 가요. 옷 사러 가요. 공부하러 가요. 공부하러 가요. 공부하러 가요. 공부하러 가요. 커피 마시러 가요. 커피 마시러 가요. 커피 마시러 가요. 커피 마시러 가요. 의사 만나러 가요. 의사 만나러 가요. 의사 만나러 가요. 의사 만나러 가요. 쉬러 가요. 쉬러 가요. 쉬러 가요. 쉬러 가요. 영화 보러 가요. 영화 보러 가요. 영화 보러 가요. 영화 보러 가요. 친구 만나러 가요. 친구 만나러 가요. 친구 만나러 가요. 친구 만나러 가요. 친구 만나러 가요. 친구 만나러 가요.

0: 있어요?
1: 아니요, 없어요.
0: 물이 있어요?
1: 네, 있어요.
0: 물이 어디에 있어요?
1: 냉장고에 있어요.
0: 냉장고가 어디에 있어요?
1: 저기 있어요.
0: 아, 고마워요. 콜라 있어요?
1: 아니요, 없어요.
0: 물이 있어요?
1: 네, 있어요.
0: 물이 어디에 있어요?
1: 냉장고에 있어요.
0: 냉장고가 어디에 있어요?
1: 저기 있어요.
0: 아, 고마워요.
2: 물이 있어요? 물이 있어요? 물이 있어요? 물이 있어요? 네, 있어요. 네, 있어요. 네, 있어요. 네,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아니요, 없어요. 아니요, 없어요. 아니요, 없어요. 물이 어디에 있어요? 물이 어디에 있어요? 물이 어디에 있어요? 물이 어디에 있어요? 냉장고에 있어요. 냉장고에 있어요. 냉장고에 있어요. 냉장고에 있어요. 커피가 있어요? 커피가 있어요? 커피가 있어요? 커피가 있어요? 우유가 있어요? 우유가 있어요? 우유가 있어요? 우유가 있어요? 돈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집이 있어요? 집이 있어요? 집이 있어요? 집이 있어요? 학생이 어디에 있어요? 학생이 어디에 있어요? 학생이 어디에 있어요? 학생이 어디에 있어요? 학생이 학교에 있어요. 학생이 학교에 있어요. 학생이 학교에 있어요. 학생이 학교에 있어요. 간호원이 어디에 있어요? 간호원이 어디에 있어요? 간호원이 어디에 있어요? 간호원이 어디에 있어요? 간호원이 병원에 있어요. 간호원이 병원에 있어요. 간호원이 병원에 있어요. 간호원이 병원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저기에 있어요. 저기에 있어요. 저기에 있어요. 저기에 있어요.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 있어요.